지다이웃으로지르웃인디어가기지르쇼다승승비승라한다오직비토로버설아르만하웃이다이웃으로지르두니어이베르비기